0: 끝이 없는 거는 우리의 삶이고
1: 네,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
0: 안 믿는다면은 그게 바로 체스판이야. Let's get it!